0: 고르고 하는 거죠.
1: 네, 맞습니다. Call
0: answer, no, so you can call yourself, no services needed.
1: 답변.